나한테 하는 짓들이 심상치 않아. 요거 요거 너 자꾸 그러면 나 얼떨떨 심장이 벌벌 손이 덜덜 숨이 콱콱 시방 지금 날 좋아해 거시기 거시기 해 지금 네 마음을 온통 다 허시기 허시기 해.

신나는 노래 몇 곡 전해드렸어요. 아침이라 코도 막히고 귀는 안 막혀요. 네, 제가 엄마한테 꽃다발을 하나 보내드릴까 하고 봤는데 꽃이 왜 이렇게 비싸요? 그냥 내가 갈까? 되게 비싸네요. 안 하던 짓을 하면 안 되겠어요, 사람이. 아, 진짜. 엄마 기분이 요새 별로라서 고맙다고 꽃다발을 하나 보내드리고 싶은데 너무 비싸네요. 고민 중입니다. 우리 비주맘님 다녀가 주셨어요. 오늘도 아침부터 기분 좋은 장미언니 방송. 아, 내 방송이 기분 좋다고요? 내가 기분 좋은 게 아니고. 저도 기분 좋아요. 월요일부터 화이팅입니다 하시면서 오늘은 신청곡을 한 다섯 곡까지 올리셔도 돼요. 하루 종일 방송인데 일단 저녁에는 아이들하고 회목제요. 저녁을 자기들이 정하네요. 네, 여튼 그래서 밥 먹을 때는 얼마나 먹겠어요, 그죠? 두 시간 먹을 건 아니니까. 백예린의 산책, 도경수의 팝콘, 하늘에 모두 행복해져라 신청해 주셔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신청곡 있을 때 모두 멘트해 드릴게요. 사연 있는 것만 해드릴 거고 신청곡 올리신 분들은 신청곡만. 왜냐? 내일도 아침부터 방송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만 있는 게 아니고 방송이 목요일은 두 타임이 있어요. 수요일은 쉬고 어쨌든 방송국이 요새 좀 힘들어요. 자키들이 없어서 말 잘하시고 제 말 잘 들으시고 방송 장비가 있으신 분들은 하늘에서 방송국 네, 자키가 되실 수 있어요. 저희 모집하고 있으니까 저 그렇게 막 성격이 더럽고 그러지 않아요. 제 말 잘 들어주시면 운영진 말 잘 따라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말 뭐 말 잘해야 된다 뭐 이거는 그냥 신청곡 사연 잘 읽으시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쓸데없는 말 안 하면 돼요. 힘드시면 신청곡 사연 댓글에 달아놓고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선곡 노래 없다. 노래는 제가 다 드려요. 그러니 네. 지원해 주세요. 하늘에서 방송국. 네, 좋은 방송국입니다. 자, 우리 비주맘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요새 이 노래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전소연의 퇴사할게요. 예, 정확히 소연의 퇴사할게요 라는 곡입니다. 네, 그래서 퇴사에 관한 노래를 더 준비했어요.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이하윤의 퇴사할까요 라는 곡이고요. 소연의 퇴사할게요 바로 뒷곡으로 준비했고요. 소변도 안 마려운데 퇴사만 마렵다. 제목 재밌죠. 이 곡도 준비했고요. 퇴사는 내일 이라는 곡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요새 참 재밌는 제목의 노래들이 많아요. 함께 잘 들어요.

가사가 너무 슬프네요. 퇴사는 내일. 근데 저는 아유 마이크가 회사를 다녀본 적도 있고 사무실을 운영해본 적도 있고 PC방을 제가 해본 적도 있고 뭐 그래서 사장의 마음도 알고 직원의 마음도 다 아는데요. 참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사장보다는 직원이 마음이 편해요. 네, 이렇듯 저렇듯 그렇습니다. 직원이 마음이 편하다는 거 말씀을 드려봐요. 장사라는 게 다 시기와 때가 잘 맞아야 되고 운도 있고 정말 노력도 많이 필요해요. 머리도 잘 써야 되고. 아,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합니다. 진짜 얼마나 힘들까요? 자, 다음 사연은 정인이 엄마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장미언니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돌잔치 진행 대충하고 대충하면 어떡해. 무사히 잘 끝내고 만난 거 먹고 했어요. 키즈 카페룸 같은데 몇 시간 빌려서 했는데 아들이 좋아했습니다. 요새는 또 그렇게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둘째 아이는 그냥 가족들끼리 네, 식당 예약해서 했고요. 막내 아이만 뷔페 빌려서 크게 했거든요. 네. 뭐 이랬듯 저랬듯 어차피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한 번은 또 크게 해야지 뭐 여러 손님이 오시니까 낸 돈이 있으면 받을 돈도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힘들었어요. 크게 할수록 힘들죠. 한복도 빌려입고 진짜 하지 못됩니다. 여튼 고생했어요. 컨디션도 좋아서 사진도 나름 잘 찍었어요. 아차, 돌잡이는 저희가 원하는 건 잡지 않았지만 그게 원하는 걸 잡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진짜 진땀 빼죠, 그죠? 오방색지를 잡았어요. 다방면에서 두루두루 자라라는 의미래요. 저는 저희 둘째 아이는 노래 하나를 더 걸어야겠는데 말이 많아지죠 제가 지금. 그 원래 마이크를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그 장난감 마이크를 갖다만 대면 애가 자지러지게 울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돌잡이 때 그걸 잡았어요. 그러더니 지금 맨날 게임하면서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막내 아이는 자꾸만 쌀을 집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쌀을 나중에 치워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청진기를 잡긴 했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청진기랑 아무 상관없는 네, 지그치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결국은 지 먹고 싶은 거 먹고 살고 싶은 거 뭐 지 하고 싶은 거 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지 잡고 싶은 거 잡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잘 찍고 잘 놀고 잘 먹고 해서 고마웠습니다. 오늘도 쉬엄쉬엄 하세요. 목상하면 큰일 나요. 아셨죠? 라고 하시면서 네, 멜로망스의 축제 진영행 그댄 내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올해도 진영 콘서트 가긴 글렀고 우리들의 발라드 시즌2가 10월 5일 월요일 밤 10시부터 합니다. 여러분 꼭 많이 생방 봐주세요. 아니 그때 방송하는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월요일 밤 10시는 러시아입니다. 그러니 네. 여러분 다 우리들의 발라드 보세요. 이지훈의 나와 같다면 케이시의 꿈만 같은 일이야 신청해 주신 거 모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올라온 신청곡은 모두 전해드려서 네, 90년대 댄스곡을 좀 걸었습니다. 월요일이라 다들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신나는 댄스곡으로 네. 신청곡 있을 때 다시 나오도록 할게요.

소맹님 다녀가 주셨어요. 힘들죠? 한참 사과 수확하고 선별하고 하느라 고생이 많아요. 우리 소맹님도. 김진표의 로맨틱 겨울이 김진호 SG 워너비의 김진호가

피처링한 곡이에요. 네, 그 곡과 함께 이즈라이프의 너 말고 네 언니, 그리고 저는 언니가 없어요. 제가 맞딸입니다. 네. 그리고 영턱스 클럽의 못난이 컴플렉스, 디바의 왜 이래, 아니 왜 이래입니다. 왜 이래는 임지성이지 왜 불러. 네, 신청하신 거 모두 준비했고요. 날이 그래도 선선해서 하실만 할 것 같아요. 맛있게 사과 선별해서 따서 나도 좀 주라. 네, 선배님 고생하시고요. 신청하신 거 모두 준비해드릴게요.

저기 길가에 나의 눈앞에 날 바라보며 수줍게나 살짝 손을 흔드네. 나는 대답해 손엔 두 잔의 라떼 티를 내.

우리 시아님 다녀와 주셨어요. 되게 민망하네요. 제가 저희 집에서 분명히 민증 생일로 하자고 해놓고 그때는 아무도 축하를 안 해주다니. 네, 오늘은 저녁을 또 시켜 먹자고. 대체 왜 그러는 거죠? 진짜 어느 장단에 맞춰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녁에 오늘 뭐 먹지 했더니 지들 맘대로 막 정했어요. 그래서 또 갑자기 제 원래 생일은 오늘이 맞아요. 그래서 진짜 자기들 맘대로 막 이랬다 저랬다 바꾸니까 나도 내 생일이 진짜 언젠지도 헷갈려 죽겠어. 우리 시아님께서 재미님 생일 축하해요 하시면서 다녀와 주셨습니다. 고마워요.

박혜원의 네, PS I Love You, VOS의 사고 쳤어요. 사고 친 건 아니죠? 사고 치고 다니지 마요, 시아님. 서동현의 왜 나만, 꾸기의 길, 바잉의, 바잉은 또 누구예요?

와우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님. 휴일 잘 보내고 오셨나요? 오늘도 올데이 장미로 보이더라. 사실 오늘 아침에 터보 오빠 방송 있고 다미님 방송 있고 타비님 방송 있었는데 다미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송을 띵동 쉬셔갖고 제가 그냥 오늘 다 뺐어요. 좀 쉬시라고. 제가 그래요. 좀 쉬셔야지 다들 힘드셔서. 점심 잘 챙겨 드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형님 하시면서 저도 사연에만 멘트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틀 또 쉬어요. 저 이틀 쉬고 목요일날 방송 있어서 괜찮습니다. BMK에 물들어 녹색지대에 그래 늦지 않았어 임정희의 진짜 일리 없어 어반자카파의 그대 고운 내 사랑 내가 와우님 사랑이야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릴게요. 고마워요 와우님.

신청곡은 모두 또 전해드렸습니다. 신나는 곡 좀 더 걸어두고요. 네, 90년대 댄스곡 좀 걸어두고 신청곡 올라오면 다시 나오도록 할게요.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이쁜 돌림 걱정하셨던 분들께 네 이쁜 돌림 수술 잘 끝났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로 인해서 한동안은 입원을 해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이제 열심히 씩씩하게 방금 통화하고 왔는데 말을 오래 못해서 전화 연락 이런 거 좀 하지 마시고 제가 또 간간히 소식 전해드릴 테니까 우리 이쁜 놀림 그래도 잘 깨어나서 이제 네 그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도 많이 걱정하셨죠? 네. 한동안은 방송으로 만나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잘 깨어나고 회복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세요. 맛점 하시기 바래요. 햄버거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모나 장미 누나 천국 남기입니다.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나의 날이에요. 오전에 외근 갔다가 사무실 와서 회의하고 왔습니다. 잘했어요. 고생했어요. 아침부터. 네, 오전에 너무 정신없이 보냈네요. 점심 먹으면서 잘 들을게요. 라이크해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오늘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우리 돌림 연락도 받고. 네, 생일이라고 미역국 챙겨주는 사람도 있고. 원더걸스의 노바디, 브라운 아이디 걸스의 마이스타일, 소녀시대의 키싱유, 손담비의 배드보이, 주얼리의 모두다 쉿. 네, 이렇게 신청곡 남겨주셔서 모두 다 뒤로 준비해 두었고요. 햄바우님도 오늘은 더 외근이 없는 건가요? 네. 자, 오늘은 신청도 넉넉하게 받고 사연 올라올 때 멘트 하면서 여러분들과 즐겁게 보낼게요. 고맙습니다.

0: 그저 흘려보내자 멀리.
1: 우리 바오님 밥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 바오님께서 두 번째 청해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여전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밥 먹고 왔어요. 뭐 이것저것 할 거 다 하면서 신청곡만 있으면 노래만 전해드리고 사연 있으면 또 이야기 나누고 뭐 그러면 되죠. 가만히 앉아있는 거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뭐 4시간, 5시간 방송하면 거의 앉아있어서 힘든데 지금 하루 종일 하는 거는 네, 뭐 이러다 졸리면 자러 갈 수도 있어요. 잘 들을게요. 라이크해요 하시면서 네, 느낌 시리즈네요. 느낌. 서진영의 첫 느낌, 신승훈의 사랑 느낌, 묘의 새로운 느낌, 티아라의 느낌 아니까 채연의 사랑 느낌까지 네, 모두 준비했어요. 우리 느낌 아니까.

우리 꼬미남님 다녀가 주셨어요. 잘 잤어요? 점심도 잘 먹고? 안녕하세요 장민 누나. 구름이 그린 달빛 10주년 특집 예능 KBS2 박보검, 김유정, 진영, 최수빈, 곽동현이 함께 떠나는 1박 2일 여행입니다. 그런 거 해요? 16일 밤 8시 30분? 16일 밤에 나 뭐하지? 아무것도 안 하네요? 봐야겠어요. 8시 30분. 알겠어요. 꼭 챙겨볼게요. 9월 23일 밤 9시 방송입니다. 9월 23일은 아직 스케줄이 안 나와서 몰라요. 밤에 방송하진 않겠죠, 제가. 그래요. 진영이 또 나오는군요. 우리 꼬미남님, 우리들의 발라드 2, 이제 10월 5일부터 합니다. 10월 5일. 10월 5일 맞나? 검색해놓고 또 까먹어. 네. 우리들의 발라드 2가 10월 5일 오후 10시부터 월요일 밤 10시에 방송해요. 네. 일찍 퇴근해서 들어가서 보세요. 서로 알려주고 있어. 너무 웃겨. 네. 신청하신 곡, 벤의 안갯길. 이건 진영이, 네, 프로듀싱한 곡이죠. 그리고 거미의 구름이 그린 달빛. 베이지의 그리워, 그리워서 신청해주신 곡 모두 준비해둡니다. 오늘 날씨가 좀 덥네요. 밖은 아직 안 나가봐서 모르겠고, 우리 집은 내가 왔다 갔다 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오늘 신청곡은 넉넉하게 다섯 곡까지 남겨주셔도 돼요. 이따 자기 전까지 방송 계속 잡고 있을 건데, 저녁 먹을 때 잠깐. 근데 우리 꽁차 어디 갔죠? 낯서도 잠수고. 잠수 타시는 분이 많네요. 없다고요? 네, 어쨌든 신청곡으로 네, 세 곡 준비해 드릴게요.

우리 아연님 오셨네요. 꺄! 우리 장면이다. 장면이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 종일 방송으로 오셨군요. 반갑고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잠깐 볼일 보러 나갔다가 앞전에 입원했던 한방병원에 계신 어머니들 뵈러 방문한 다녀왔어요. 바나나 우유에 포카리 스웨트에 점심밥도 열무김치에 된장이랑 비벼서 먹으라고 주시고 갈 때는 두유랑 비타 500이랑 과자 등등 챙겨서 주시네요. 밥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 맛있어서 많이 먹은 건 안 비밀요. 열무김치에 된장이랑 비비면 진짜 한솥 먹죠, 한솥. 오후에 집에 와서 방통대 심폐소생술 교육 신청하는 게 잘 안 돼서 학과 사무실에 전화하고 애를 써서 되긴 됐네요. 고생했어요. 그래, 심폐소생술 같은 건 다 배워두면 도움이 되죠. 11월에 창원시 학습관으로 심폐소생술 교육받으러 갑니다. 그렇군요. 그 교육도 그거 놓고 하나요? 인형 같은 거 막 이렇게 놓고 하나요? 사람한테 할 수는 없으니까. 잘 다녀오겠습니다. 남은 오늘 하루 언니 방송도 듣고 강의도 듣고 공부도 하며 보내려 합니다. 공부할 때가 제일 좋긴 한데 또 그게 또 맘먹은 대로 쉽게 되진 않죠. 우리 어릴 때 공부하는 거랑은 또 많이 다르죠. 애써요 우리 아연님. 언니도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요. 식사 꼭 잘 챙겨 드시면서 방송하세요. 점심은 먹었고요. 저녁에는 네, 애들이 회 시켜 먹자고 해서 날이 선선하니까 회 괜찮을 것 같아서 저녁으로는 네, 1년에 한번 신랑 카드로 양껏 시켜 먹을 수 있는 날 네, 회 시켜서 먹을 겁니다.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장면 이해하시면서 네, 오늘은 다섯 곡까지 노래 신청곡으로 해주셔도 된다고 했더니 아, 이 로이킨 노래 나왔는데도 제가 제대로 들어보지를 못했네요. 태연의 만찬가, 이수연 푸른 산호초에 이어서 또 그 J-POP 네, 리메이크

크 로이킴의 노래까지 나왔죠. 네, 이 곡까지 신청을 해주셨고요. 여동생의 하늘은 기적 같은 게 닿아야지. 네, 말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하늘은 기적 같은 게 닿아야지. 닿아서 좀 들어줘야지. 펜타곤의 겁쟁이까지 청해주신 곡 이어드려요. 오늘도 고마워요, 우리 아연님.

다시로 주제를 정해서 세 번째 신청을 해주신 우리 햄바오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여전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할 거 다 한다니까요. 왔다 갔다. 네. 집안은 돌아다니고 밥도 먹고 오고 애 밥도 주고 아직 설거지는 안 했습니다. 조금 더 이따가 하려고요. 귀찮으니까. 오늘은 다 내 맘이니까. 안 해도 어쩔 거야. 와서 하든지 이러고 있어. 그래요. 잘 들을게요. 라이크해요. 하시면서 나도 우리 햄바오님 많이 좋아해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투어스의 다시 만난 오늘 인피니트의 다시 돌아와 터보의 다시 맞다시는 아니네 업타운의 다시 만나죠 까지 청해주신 거 모두 다 시는 아니고 다 준비했어요.

0: Word up.
1: 밖에서 소리가 나는데요. 응급차가 지나가나 봐요. 우리 와우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영미님. 한 바퀴 돌고 마트 다녀오니까 벌써 3시가 넘었네요. 오늘따라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것 같아요. 그죠? 1호 일찍 오는 날이라 부지런히 저녁 준비해야겠어요. 준비하면서 장미님과 함께 할게요. 장미님 감사해요. 화이팅. 으라차차. 꼭 이렇게 으라차차 하면서 까지 방송할 정도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노래를 좀 많이씩 틀면서 하니까 사실 뭐 한 시간에 두세 분 정도 멘트 하나? 그리고 신청곡 안 올라온 멘트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닥 이렇게 하는 건 그닥 그렇게 뭐 매일 하는 거 아니라서 힘들진 않아요. 차라리 네다섯 시간씩 방송하면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래요. 와우님께서 청해 주신 곡 이승철의 소리쳐, 신효범의 세상은, 김동률의 리플레이, 엄정화의 눈동자 청해 주셔서 모두 준비를 했습니다. 엄정화의 눈동자가 되게 또 오랜만에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도 잘 들을게요.

꼬미나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기존 오토바이 팔리기만 하면 새로운 오토바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아, 사기만 하고 아직 팔리진 않았나봐요. 잠시 대기 중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세요 하시면서. 그래요, 사고 파는 게 그렇게 또 쉽지 않아요, 그죠? 카라의 프리티걸, FT 아일랜드의 바레, CM블루의 웨토리아, 시아, 다비치, 티아라의 원더우먼, 시크릿의 사랑은 무브까지 신청곡으로 남겨주셨어요. 모두 준비해드리고요. 댄스곡을 조금 더 걸까봐요. 설거지를 좀 하고 와야겠어요. 언제적 걸 걸면 좋을까요? 2000년대? 2000년대 댄스곡을 좀 걸어두고 설거지를 하고 주방을 정리하고 그렇게 올게요.

설거지하고 빨래 돌린 거 건조기에 넣고 재활용도 버리려고 정리해놓고 그리고 왔습니다. 힘들어. 네, 갑자기 움직였더니 땀이 막 흐르네요. 우리 햄바오님 다녀가시면서 슈퍼주니어의 에일리의 유엔아이, 청아의 러브유, 윈어의 I love you, 에이핑크의 유유 신청해 주시면서 네, 다녀가 주셨어요. 네 번째 청해요. 잘 들을게요. 라이크해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고요. 우리 정인이 엄마님께서 두 번째 신청이요. 목이 부어 오후에 이비인후과 갔다 이제 집에 왔어요. 아직도 목이 그렇게 아픈가요? 큰일이네. 하긴 저도 지금 계속 심하게 아픈 건 아닌데 조금씩 계속 목이 상태가 계속 안 좋긴 해요. 병원 갈 정도는 아니어서 애매하죠. 집에서 2시 반 넘어서 나갔는데 진료보고 온 시간이 4시 반이 다 되었네요. 1시간이나 기다리고 진료보고 환자들이 얼마나 많던지 뭐 월요일날 가면 환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대학병원 진료가 월요일이었거든요. 네. 화요일로 다 바꿨어요. 교수님 계신 또 시간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월요일은 더 많이 기다리더라고요. 좀 지쳐갖고 화요일로 다 바꿨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거기다 저는 나가기 전 아들 덕분에 밥도 못 먹고 나가서 기다리는데 힘 빠지는 거 있죠. 우리 정인 엄마 저거 있잖아요. 왜 자유시간 같은 거 그런 거라도 좀 사다나요. 그렇게 못 먹어서 큰일 나요. 진짜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안 먹고 한꺼번에 많이 먹고 그러면 진짜 나중에 몸이 부어갖고 상태 정말 안 좋아져요. 조금이라도 다 챙겨 먹고 그래야지. 뭐라도 챙겨 드세요. 진짜 큰일 나요. 얼른 약 먹고 더 이상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주사도 맞고 오지. 티아라의 넘버나인 러블리즈 찾아가세요. 모모랜드 짠 쿵꽝 에이프릴의 파랑새 신청을 주셨습니다.

우리 꼬미남님께서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조용히 청해요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다녀와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조용히 전해드립니다. 구름이 그린 달빛의 OST들과 그리고 한해 문세윤의 가르쳐줘까지 신청해 주셔서 네 모두 준비했고요. 제가 지금 선생님하고 통화 중이라 여기까지 할게요. 함께 잘 들어요. 고마워요.

우리 햄버우님께서 다녀가 주시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청해요. 퇴근이 살짝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들을게요. 라이크해요 하시면서 미싱 유 시리즈로 노래를 신청해 주셔서 모두 준비했고요. 뭔 일인지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께서 케이크를 사갖고 오신다고 해서 멘트를 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신청곡 올라오면 신청곡만 전해드릴게요. 왔다 갔다 해야 돼서. 네, 오늘도 장시간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랄게요. 자, 내일 쉬고 모레 쉬고 뭐 저는 목요일날 만나요.

별것 아닌 나를 보고도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훨씬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마치 거울처럼 내가 미쳐보지 못한 좋은 모습을 비춰주는데요. 그 거울을 자꾸 들여다볼수록 나도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믿음에 보답하고 싶은 아침, 우스의 멋진가요? 지금 출발합니다.

필사마님 신정공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함이 감도는 날씨입니다. 제가 일하는 병원에도 슬슬 감기 환자가 발생하네요. 그냥 감기로 지나갔음 하는 바람입니다. 독감 배라모로 진행되면 긴장상태로 들어가는 거라서요. 교수님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제 시간 첫 사연입니다. 필사마님 다녀가셨습니다. 저번 주에도 필사마님 일하시는 병원에 감기 환자가 많을까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 한절기 감기가 많이 걱정이 되긴 하나 봅니다. 적당한 걱정과 함께 별탈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필사마님 케어하는 입장에서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멋지고 행복한 하루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예, 왕우님 신청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수님. 피곤한 아침이에요. 자고 일어나니까 몸이 무겁네요. 움직여야 슬슬 풀리겠죠. 아이들 학교 가면 대청소하면서 풀어볼게요. 방송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우수님. 이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네요. 오늘도 어김없이 신청란에 흔적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우님. 커피 한잔 하시면서 워밍업도 살살 하시고 정해주신 곡 들으시면서 대청소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한우로소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정해주신 곡 세 곡 함께합니다.

예, 정인현 마님 신청난 다녀가셨습니다. 우수 오빠 안녕하세요. 좋지 않은 아침입니다. 요즘 아들이 새벽에 왜 이리도 자주 깨는지 비몽사몽으로 아들한테 가서 달래주고 재우네요. 언제쯤 편해질는지 시간이 지나야 되는 문제겠죠. 벌써 하율입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해보아요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네요. 정인 엄마님 저번주 정인의 돌잔치 잘 하셨겠죠? 돌잡이 뭘 잡았는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저는 이번 생에는 돌잔치라는 걸 해볼 수 없기에 남들 돌잔치가 조금은 궁금하기는 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정인이 첫 번째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쁘게 잘 키우길 응원합니다. 정인 엄마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정해주신 곡 함께합니다.

신청나는 골룸이 선데이님 오래간만에 다녀가셨습니다. 디베이스의 모든 것을 너에게 스쿨의 줄리안 줄리엣의 기다려 늑대 세 곡 주는데요. 90년 명곡 제목은 알아도 가수는 가물가물한 이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네요. 90년대 노래가 명곡이 많긴 한데 골룸이 선데이 말씀대로 가물가물한 곡들이 많기도 합니다. 덕분에 간만에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